0: 代嘅星夢傳奇啊，裏面有呢位大師兄啊，佢叫做許廷鏗啊，咁唱過咧好多歌，把聲真係好聽，好鬆噶。咁啊，唱嘅咧就叫做《時光》，係周時間大概11:56噶啦。咁聽埋呢一隻咧係《花無雪》，不過咧就係、是、日本版嘅，一個好特色嘅朋友叫做歌心李慧唱嘅，睇下你中唔中意。我哋就有新聞專輯，翻嚟再繼續 Brenda 點唱機。
1: 전주부터 끝났다.
2: 전주부터 반칙이다.
1: 끝났어.